0: go!
1: South Korea was one of the most homogeneous societies on Earth. That is changing.
2: 진짜로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.
3: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.
1: South Korea's government now considers the country multicultural. But are newcomers truly accepted?
4: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.
1: Insight Thursday on CNA.

0: Talking Point, Sunday on CNA.
1: Let's go!
2: South Korea was one of the most homogeneous societies on Earth. That is changing.
3: 진짜로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.
4: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.
2: South Korea's government now considers the country multicultural. But are newcomers truly accepted?
5: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.
2: Insight Thursday on CNA.